0: 라디오 초회네보리.
1: 다구나이 나나오 나니나이 나나사오 아구나이 다구나이 나나오 텐티운다 노메리 삼 사판티 노메리 츠 크라이 스와야라 이미 자로메 삼젤 삼이 하리 츠 크라이 다 스와나자 스와페르 흐마 예크네마 다 사말리 아흘라기.